필리 버튼에서 이야기 자들 그슨 지와 달리기 알시추에이션 아까 미타에서 인도후루다 두고시라 구멍시하가 자들 너가 나비경 안내비 마하마드 살라후 알리히 와살라 원나가 마사르카로와 마하마드 할루드사 이루 대파장 구마하이나 자르다모 아리리 원나음 로가치 구청부리 그슨 조사를 이야기 알시추에이션 아까 미타에서 인도후루다 두고시라